건 상관없어 can I 너람 다 그렇지 I'm not my savior 내 그럴 것도 별도 그것도 내 페이지 I'm past the pain mail now sound me Una banda de K-pop líder en el mundo entero con su música y triunfando con su nuevo disco Come Over se incluye en ese nuevo trabajo de los coreanos BTS.